0: 에러 한국 버스 리드 2, 리 사람 이제 3,000 클리어 더 파이레스 양키 라웨이 16 레프트 아프로치
1: The sentiment is 3,000 클리어 더 파이레스 양키 라웨이 16 레프트 에러 한국 3,2,2

0: 따워가에도 서로서로 리센으로 메이트 만드로 다우당 크로스코벤 만드로 다우당 캔슬 스피드 리스턴
1: Okay, call, descend and cross Copenhagen 1000, cancel speed, station, soccer, A-Jojo.

0: 도쿄 프로시 바다타이어 501 다이렉트 브리 채팅 레벨 17 디센트 150 바이 브리 인포메이션
1: 부터 바다타이어 501 도쿄 아프로치 판넬 16 레프트 클리어 비아 스완프 골프 어라이벌
0: 런웨이 16 레프트 클리어 비아 스완프 골프 어라이벌 바다타이어 501
1: CP 10번 스파이 헤링 290 벡터 파이널 아프로치 코스 메이텐 8000
2: 헤링 290 메이텐 8000 CP 10번
1: All stations to the approach parallel ILS approaches, one six right and left, turning progress.

0: 목표 프로젝트 102 스페셜 플라자 50 지금 구리 플라자 50
1: 네, 제주야 113 토크 앱로치 라메 16 레스트 클레바이아 스반프 골프 아라이벌 메인테인 플라이트 에브리 150
0: 레어비아 스반프 골프 아라이벌 21 레스트 클레바이아 150 GPU 102

0: Yes, he's
1: 5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
0: 그리 대비해 두 번째 창 와라이버 맨템 세트고 왕사이드 도
1: 1834 right to clear this off for Tango arrival of 18511150 손으로서 247
0: 6225 defense 3 오타산 바이 진압 지역대 선배 34 멘탈도
2: defense 4000 바이 진압 clear fire 선배 34 left upper 6225
0: 오렌지랭아 532 리디스 히러스 1900
3: 리디스 스피드 1900 노트 오렌지랭아 512
0: ATC 530, 右後ろ2番、スランジャーのセンターンする7DME、コードスマリカ様、ワンマンエイチです、マンスリーファイ。
4: ワンセブンザン、7DME、ワンマンエイチ、スリーファイ、APH530。

0: 반대야 736. 이순나라 메인텐 5000. 메인텐 5000. 안 지르세미. 클리어 파일 즈르 람베 34 라이트 업.
1: 자판에 736 5000 5000 안 지르세미. 클리어 파일 즈르 람베 34 라이트 업.
0: 3615 비즈브 노멀 스피. 콘택트 나리타 타와 118.35.
2: 118.35 노멀 스피. 3615.